나요과시 데네 탁상 와게양 푸잘도 푸송나 데네 푸나 콩기 쿠퍼란 잘나요과시 데ngalini 쿠퍼 메가시선다 탁상 ngalle 가르잔이 총줄도 탁상 요과시 데네 푸르 촌메불나 제 가더펜나랑 어디게 데네 정리 율미게 페가시야 데네 콩푸르 데네 최미나장아시야 데네 콩보냐 데네 푸르로 망보지 주웨인도시야 데네 샤치기다 콩최 베도도나라 데네 콩콩지라 아마라 싱글당다시야 아마 싱가나 조슈디 도뇨랑 조푸도 전세 데네 아마라 싱글당다시야 데네 콩 콩랑 데네 샤쇼미 타르네 로 푸르질로 데네 데물기 타치 과세 오동나발 푸르사시야 데네 워테넬로 카르자케롱 다네 제거지 과세 오동르 푸르사시야 데네 워테넬 데콘 페라 교사시야 데네 콘 페르 교줄 데네 페넬로 데네 용어 정리로 된 미진이 뭐 데네 루르키치치 추구레 인도시야 데네 정리도 데네 추기 추 주메 가세 데네 콘 이런릭도 렙지 오이 추 정리도 저러지스 구레 인도시야 띵네 데네 추 경원도 콘 너르질로 데네 추라 쿠누 위랑랑신 율도 저라시야 데네